0: 엄마야, 아래 보이시, 아래 보이시. 사기험! 사기험! 사기험!
1: 내 사기험!
0: 미사기 뜻 너무 많아. 시간 사이 봐. 내 사기험! 내 사기험! 사기험! 오케이, 미 코멘트, 미 코멘트, 미 코멘트, 미 코멘트, 미 코멘트.